0: 지기 지기 지기 지기 지기 다가 지기 지기 지기 지기 지기 다가
1: Adriana Maciel, de André Gomes e Vitor Ramil, Grama Verde.